나돈 소금은 소모이바 야논 못나하 다오 득득산이 잡마노 스니바지 용아하온 시망 델리 스테이션오니코 왔다트카파 힌디코 보랑코 크나소완 박사 스니바지 미닛봉아오 잉글리시코 보랑코 크나소나 만겐 얀 아카시와니 투라

나시망 볼리우드 멜로디 프로그램모 힌디 필름니 등탕등탕 기트랑코 크나소나마나하 다오 득득사니 잡마노 나시망 델리 스테이션오니코 왔다트급바 힌디 코보랑코 아로 챗 시봉와 바지오 잉글리시 코보랑코 크나소완 박사 챗 콜라치 바지오 실롱 스테이션오니코 왔다트급바 살그로살라람 아독니 잉글리시 코보랑코 크나소나만기엔 Yan Akashwani Tura.

나시망 트레이너먼트 장마니 기탕 혹나 소나마나하 데르사니 자마노 치킨 콜라치 바지 와하온 델리 스테이션노니 와탓케바 비 파티 프로모 혹나 소나만겐 치사바지오 힌디 코보르 아로 치사봉아바지오 잉글리시 코보랑 혹나 소나만겐 야나 아카시바니 투라

나시망 에밥 손상만이 기탄고 크나소나 만하 데데사니 자만노 나시망 만가펀 프로그램고 크나소나 만겐 야나카 아슈바니 투라

아시아니 아가삭 금먹고 마리로로 앵가니코 느낌은 안층이 차아릉하니 배월한코 타락받대 능탕하트나 낭하니코 느낌하하 하자그니 지붕아불시오 강알옹하니코 아로 옥리아 차아시아니코 못났나 아가삭고 플락미 그따 슬로로 남로로나 졸코 나 그따

당이 비등어 낙착나겠다. FAO니 등탕 등탕 오피서 랑코 카름스카랑코 아로 등탕 만차 캄카나 창급바 만데랑코 자칼레 뉴트리션코 추응에 만나니나 뉴트리션이 그만 스키오나 우니 감차다니 아로 낭초못바 오나니코 파락나 아로 스키오나니 프로그램코 다링하하 아아가메 나톡질레 아로 바간바리 닥게 차급바 만데랑 안층이 차아니코 만나니나 방차까니 몽송바 돌랑와

0: 내게 안 아니고 그날 속엔.
1: 앙아 알리시 이제 오면 와 앙아 투라 제일 무료니 앙아 스칸 어디 레디오 그날 와 좀? 나 어디 레디오 동생이면 그날 동자 하 아니 그날 어떤 숨어요 앙아 미치거니 프로그램 아이니 같아 자다미러니 프로그램 디자스터 매니지먼트 프로그램랑 아로 뉴스랑 꼭 그날 남들 같이 스칸 자성 어디 TV 작가 그바랑 구제인다 플락 녹색 녹박니 고부랑 코 레디오니 콘 그날 나겠다 만 옹와이 좀 아루아니 방그레니 발문두리랑 바치반 애니 숨어요 마냥고 닥난 앙아침 뭐라니 미등오바 막그러갔다니코 레디오니콘 그나소나 그따 만오아이침 근데 김 이치크랑이 프로그램 뭐 앙아 이치크랑고 불기능 받다다니 박사나 아인니 같아 프로그램랑오 등탕 응탕 니야마랑니 그면 위나 그따 좋을고 만아침 위나 아그리바 바누바 칸만 아카다니 바 알락신랑오 세과코 만그바 캔디데트랑니 미등오바 레디오니콘 그나소나 그따 만아야침 따오니 차송오 유튜브 등탕 등탕 소셜메디아랑니고 고부랑고 만그나소나 만긴침오바 다만이 토그바 고브랑스는 와야침. 앤디바 라디오디 방난 각켓 아로 베이비라나 만급바 고브랑콘 크나소나 그다 만놓아.
0: 아가슈아니니 블시소 츠쿠가 파니코 마냐니 바크타 투라 체란 크리오니 스리마티 레비나 아르니 CH 모마니 아가슈아니니 그만 칸디가 하나니코나 시망 크나소하 다오 졸졸 나 시망 필립 상마니 기트랑 호크나소겐 기트랑 아랑 잉아 자종 자종 아로 아브리 아콩